진한 커피 향기 하루를 감싸고 끝없는 고민 따위 음악에 흘려버려 These were my stand catch 절입할 거나 마법은 어때